뿌리뿌리 쉐헤뚜게 디아다 똥 텐능한 바 쉐헤뚜익 에이버 크레기 마능다 토독 핸드폰 오디비 쉐헤뚜익 아데미 암슝 바트마스리 이너 징바마나 방비 크레비 쉐프나이비 에이비 이마시 Maharaj Kumari Binodini Devi Bu Nishi Mikup Kharatang Ekwegi Naakta Phangyabashi Dashing Namuk Ekwegi Laibak Phabani